0: 오늘은 어제 대체 휴일로 월요일
1: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.
0: 일요일 서재. 매주 화요일이 되면 좋은 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여와의 여신 김리온 대표님 오십니다. 어서 오세요.
1: 안녕하세요. 김리온입니다.
0: 대표님, 저희 연휴도 있었고 이번 네.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.
1: 저도 연휴를 맞아서 푹 쉬고 네. 이번 주에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도 될 만한 전시가 시작됐어요.
0: 뭘까요? 너무 궁금해.
1: 그 한국 추상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유영국 작가님이 있으시거든요.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네. 그 유영국 작가님의 회고전이 그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아주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.
0: 추상미술이요?
1: 네.
0: 그럼 어렵겠네요.
1: 어렵죠. 추상미술은 사실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어렵지만 이제 한국의 추상미술을 뭔가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불리우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항상 미술은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찾을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.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. 이게 뭐 외롭다면 외롭다, 예쁘다면 예쁘다. 그냥 나도 할 것 같은데 싶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보셔도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
0: 유영국 작가님 시립 미술관이요.
1: 네.
0: 너무 감사합니다. 이번 또 날씨가 좋잖아요.
1: 그렇죠.
0: 네. 그래서 좋은 날 나들이 나가기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또 그만큼 우리나라 미술에 또 큰
1: 맞아요.
0: 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. 분이라고 하니까 의미도 있고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어떤 책 이야기를 나눌까요?
1: 그 작년에 다루었던 작가 안톤 체호프 기억하세요?
0: 그렇죠. 희곡집이었나요?
1: 그랬죠. 네네네. 작년에 이제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안톤 체호프의 벚꽃 동산을 했어요. 네. 희곡집. 근데 이 체호프는 셰익스피어랑 함께 전 세계 극장에서 가장 공연이 많이 되는 작가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 체호프의 또 희곡집 중에 네. 반야 삼촌이 두 극장에 동시에 올랐어요.
0: 반야 삼촌이 두 극장에 올랐다고요?
1: 네. 이거 반야 삼촌은 워낙에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 네. 화제가 되는 이유가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아주 큰 극장에서 두 군데서 동시에 오른 거예요.
0: 우와, 어디죠?
1: 하나는 마곡에 있는 큰 극장이고 네. 하나는 그 남산 아래에 있는 국립극장.
0: 진짜 큰 극장이네요.
1: 네, 네.
0: 유명한 배우는 누구죠?
1: 그 마곡에 있는 극장은 이서진 배우와 고아성 배우.
0: 오.
1: 그리고 그 국립극장에서 하는 거는 뭐 조성하, 심은경 배우.
0: 우와. 둘 다 진짜 유명한 배우가.
1: 그쵸. 저희한테는 매체에서 너무 익숙한 배우들이니까 그 연기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.
0: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공연장에서 두 개가 열려요? 극단이 다른 건가요?
1: 네, 네.
0: 근데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맞춘 거예요? 왜 그랬을까?
1: 그럴 리가 거의 없죠, 보통은 공연이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도 화제가 되기도 하고, 또 요즘에 체호프가 굉장히 인기더라고요.
0: 그래요? 왜일까요? 네.
1: 그 체호프의 단편선을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혀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데 그 단편선의 주제가 지금 현대의 주제에 되게 관통하는 지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저런 인기에 힘입어서 오늘 체호프의 반야삼촌을 가져와 봤습니다.
0: 뭐 연극을 통해서든 어떤 걸 통해서든 어쨌든 책이 다시 유행을 하고 사람들한테 네. 많이 읽힌다는 건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.
1: 네, 맞아요.
0: 자, 반야삼촌 희곡 반야삼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, 고전이라고 하면은 괜히 네. 어렵고 말도 단어도 너무 어렵고 그렇잖아요.
1: 그렇죠.
0: 어때요? 이 고전은 어떨까요?
1: 실제로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근데 또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보통 시대랑 문화가 바뀌어도 인간의 그 본질적인 감정이나 고민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.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나 아니면 조선 시대나
0: 네.
1: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네. 미워하고 뭐 삶을 힘들어하고 이런 어떤 욕망을 표현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은 계속 변함없이 이어지거든요.
0: 아까 젊은이들이 체호프 좋아하는 그렇죠. 이유가 똑같은 이유겠네요.
1: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초월한 대화에 공감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리감보다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.
0: 자,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고전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안톤 체호프 희곡 반야삼촌 이야기 나눠볼게요.

0: 네, 안톤 체호프 희곡 반야 삼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김리훈 대표님과 함께 이리훈 서재 함께하고 계시고요. 자, 고전 안톤 체호프 희곡 반야 삼촌. 자,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1: 네, 일단 안톤 체호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. 1860년대 생이고요.
0: 네.
1: 1904년도에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
0: 오, 너무 어렸을 때
1: 네,
0: 떠나네요.
1: 그렇죠. 근데 그럼에도 작품을 많이 남겨주셨고 러시아의 극작가이고 소설가이고
0: 네.
1: 특이한 게 의사였어요.
0: 에? 의사.
1: 네, 그래서 작품을 보면은 의사라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걸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.
0: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?
1: 네, 그렇죠. 근데 일단 단편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몰라도 읽으면은 아, 이게 이분의 단편이었어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
0: 네.
1: 셰익스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현대 연극의 지평을 연 작가로 평가를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까지는 체호프 전까지는 명확한 선악 구도가 있다던가
0: 네.
1: 아니면 뭔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결말이 있다던가 되게 극적인 사건, 결정적 사건들이 있었대요.
0: 네.
1: 근데 체호프는 보고 나면은 왜 어째서 사건이 하나도 없지?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야? 라는 반응을 할 정도고 왜 줄거리를 요약하려고 하면은 요약이 안 되는 그런 극들 있잖아요. 근데 체호프가 이거를 처음으로 연 거예요.
0: 근데도 재미가 있나요?
1: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는 그런 문법의 공연이 되게 많잖아요. 별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냥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딱히 무슨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다 체호프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.
0: 체호프 4대 희곡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야삼촌이라고요?
1: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다뤘던 벚꽃 동산이랑 갈매기, 새자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반야삼촌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.
0: 네.
1: 줄거리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
0: 네.
1: 이 이야기 배경은 러시아의 어느 한적하고 지루한 시골 농장이에요.
0: 이미 지루해.
1: 네.
0: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농장.
1: 여기에 주인공 반야라는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요.
0: 네.
1: 이분은 평생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고.
0: 모쏠.
1: 네. 그리고 죽은 누나의 딸인 조카 소냐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특이하게도 매형의 뒷바라지를 해요. 그러니까 누나는 돌아가셨는데 네, 매형이 이제 좀 천재 학자이자 가문의 자랑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매달 매형에게 큰 돈을 붙이고 본인과 조카는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
0: 네.
1: 그러다 어느 날 매형이 시골에 내려옵니다. 근데 매형은 또 세장가를 들었어요.
0: 바쁘네.
1: 근데 젊고 아주 아름다운 여성과. 근데 이제 또 반야랑 그 여성이 예전에 마주친 적이 있어요. 반야 삼촌이 10년 전에 이 여성이 그때만 해도 10대 후반.
0: 네.
1: 그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야가 반했던 여성입니다.
0: 어머나. 나의 옛 사랑이.
1: 네.
0: 짝사랑이 우리 매형의 와이프로 나타난 거예요.
1: 네, 그렇죠.
0: 세상에.
1: 근데 와서 지내고 보니 자기가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믿었던 매형이 뭐 천재는커녕 예술의 예자도 모르고 어떤 투덜대고 괴변론자고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.
0: 네.
1: 근데 자기는 평생 이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이 사람의 뒷바라지만 했잖아요.
0: 네.
1: 그래서 47살이 됐거든요.
0: 연애 한번 못해보고.
1: 네. 근데 이제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이 사람이 허상이었다고 느끼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된 거죠.
0: 네.
1: 근데 여기서 그 교수가 데려온 그 아름다운
0: 새 아내.
1: 네, 새 아내. 젊고 아름다운 새 아내 때문에 이 반야뿐 아니라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 전체가 요동 칩니다.
0: 얼마나 미모의 소유자이길래 마을 전체가 요동을 쳐.
1: 이 반야도 형수를 보면서 아, 내가 그때 대시를 했으면은 내 아내가 됐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반야의 아주 친한 친구로 의사가 나와요. 아스트로프라는 의사가 나오는데
0: 네?
1: 이 의사 역시 이 매력적인 여자 그 새 아내 옐레나거든요. 이름이
0: 옐레나.
1: 옐레나에게 아주 강하게 끌립니다.
0: 와, 진짜 예뻤나 보다.
1: 네.
0: 온 동네 사람들이 들썩들썩하네.
1: 근데 이제 슬픈 건 반야의 착한 조카 이제 반야 소니아가 있잖아요. 이 소니아는 사람들이 아주 성실히 일하고 착하고 그래서 나이 많은 동네 사람들조차 나는 소니아를 존경해 할 정도로 아주 착하고 성실한 소녀인데 이 착한 소니아는 이 의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.
0: 어머나, 이게 얽히고 얽혀서.
1: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 뭐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서로 얽히는 이런 소개가 주요 골자이고 어떤 사건이 특별히 일어나진 않아요. 근데 가장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거는 본인의 인생을 전부 다 바쳐서 뒷바라지를 했던 그쵸. 매형이 사실은 허상이었구나. 그럼 내 인생은 뭐지? 이 심리를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
0: 네.
1: 고전이니까 조금 뒤를 마저 조금 더 소개를 네. 해드려도
0: 좋아요.
1: 되겠죠?
0: 네.
1: 근데 이 교수가 그러니까 매형이죠. 매형이 그 아무것도 일하지도 않고 와서도 불평 불만만 말하고 의사가 뭘 얘기해도 의사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새로 진단을 내린다던가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캐릭터잖아요.
0: 그렇죠. 뭔가 자기 고집만 세고
1: 네. 네, 그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네. 인물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이 시골 생활은 너무 답답하니까 이 농장을 팔고 도시를 가야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.
0: 그럼 반야 삼촌은?
1: 눈이 뒤집히죠.
0: 그쵸. 내 일터 내가 이만큼 일궈왔는 이 농장을 판다고?
1: 네. 그리고 이건 누나의 유산이었고 그러면은 소냐가 물려받은 건데
0: 그쵸. 자기 마음대로.
1: 여태까지 한평생 너를 뒷바라지

0: 해준 것도 모자란데 아, 이게 넘치는데 그렇죠.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이러다가 화를 못 참고 총을 쏩니다.
1: 그 매형한테?
0: 네.
1: 허상이었던 매형.
0: 네. 근데 총을 두 발을 쏘는데 이게 막 누군가 쓰러지고 뭐 피가 흘러야 되고 이렇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헛맞아가지고 빗나가가지고 아이고. 총에 맞질 않아요.
1: 이걸 어째.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.
0: 네, 맞습니다.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상황이 흐지부지 정리가 되고요.
1: 그냥 살인미수로 끝났네요.
0: 네. 근데 아무도 살인미수로 신고하지도 않고
1: 뭐야?
0: 정말 그냥 이 상황이 종료가 돼버려요.
1: 어머나 어머나.
0: 그러면서 이제 교수 부부는 이제 자기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. 떠나야겠구나 알고 의사도 이제 자기 갈 길 가야겠구나. 그 과정에서 의사도 이제 몇 번 그 새 부인에게
1: 네. 대시를 해보지만 예,
0: 찝쩍대는 그런 것도 나오고 결국 이제 모두 다 떠나야겠구나. 자기 자리로 가야겠구나. 이러면서 떠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
1: 네.
0: 여기서 이제 섹스피어의 죽느냐 사느냐만큼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.
1: 뭘까요?
0: 이게 떠나고서 그 반야 삼촌이 굉장히 절망하는 장면이 나와요.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47살이 된 것도 너무 많은 나이가 됐는데
1: 네.
0: 근데 만약에 60까지 산다고 하면은 나머지 13년도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.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막 이러는데 그 조카 소녀가 삼촌을 다독이면서 네. 어쩌겠냐고 우리 그냥 살아요.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쉬어요. 이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
1: 어른이네, 어른이야.
0: 그렇죠.
1: 네.
0: 그리고 또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
1: 네.
0: 그럴 수 있잖아요. 인생이 그냥 이런 거니까 그냥 우리 살고 나중에 쉬자.
1: 네.
0: 그리고 이걸 굉장히 허무주의로 해석하기도 그쵸. 하더라고요.
1: 체념 같은 체념이 많이 섞인 것 같기도
0: 그렇죠.
1: 하고요.
0: 네. 그래서 내용은 이렇고 좀 더 디테일이나 인물의 심리라든가 그 인물의 설정, 캐릭터들을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
1: 네.
0: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.
1: 와, 베로니카님께서 오늘 친구들이랑 연극 반야삼촌 보러 가요. 너무 부럽다. 저 안 그래도 노래 나가는 동안 이 연극 어떻게 보면 되는지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.
0: 그러니까요.
1: 티켓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자, 이쯤에서 보기들에게 문제 내주시죠.
0: 네. 시와 소설, 비평과 함께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 중 하나로 무대 공연을 위해 쓰인 대본을 희곡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다음 중 희곡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
1: 1번
0: 대사,
1: 2번
0: 지문,
1: 3번
0: 애드립.
1: 무대 공연을 위해 쓰인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는데요. 희곡의 3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. 1번
0: 대사,
1: 2번
0: 지문,
1: 3번
0: 애드립.
1: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. 지코 아무 노래.

0: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늘의 책은 안톤 체호프 반야삼촌이었습니다. 8539님 연극 한 편 본 것 같아요.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시네요. 저도 이 연극 보는 것 같, 듣는 것 같았습니다. 너무너무 재밌게
1: 진짜 들었어요. 그랬다면 너무 다행인데 사실 정말 말해줄 게 없는 내용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.
0: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연극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티켓을 뒤적였는데 6677님 헛됨을 알았을 때 참 허무했을 땐요. 공감되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우리도 잘 살아가 보아요. 아자! 라고 외쳐주셨습니다. 자, 사실 고전이라고 하면 겁부터 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반야삼촌 같은 작품은 좀 어떻게 읽으면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요?
1: 이게 고전은 이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책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갖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
0: 네.
1: 이게 재미없다는 게 사실 보는 프레임이 달라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순간을 찾는 마음으로 보면은 더 재밌는 것 같긴 해요.
0: 사실 고전을 보면서 우리가 네. 지금 시대의 재미를 찾으려다 보니까 재미없다라고 네. 느끼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.
1: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체호프가 너무 대단하고 뭐 연극의 지평을 열었고 하고 봐봤자 우리는 그렇게 사건이 없고 이런 심리 묘사에 뛰어난 극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.
0: 그렇죠.
1: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체호프가 뭐가 훌륭한 걸까?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공감의 극작가니까 네. 어떤 감정을 그렸을까? 이런 걸 보면 좋을 텐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기를 찾아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요. 네. 공감 가는 코드가 특히나 AI나 어떤 불안한 시대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게 다 허상이 아닐까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
0: 허상이 아닐까. 네.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게 다 허상이 네. 아닐까.
1: 왜냐하면 여태까지 당연히 허상이 아니어서 해왔는데.
0: 알고 보니까.
1: 네. 뭐 10년, 20년 바쳤는데 이제 AI로 갑자기 일이 없어진대. 뭐로 대체된대. 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너무 허무하고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.
0: 그렇네요. 지금 진짜 따지고 보니까 이 작품이 나오고 지금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.
1: 그렇죠.
0: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백 년 전의 사건은 혹은 뭐 이야기를 통해 지금 뭔가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.
1: 그렇죠. 이제 그것들에서 많은 재미를 느낄 것 같은데 저도 이 점이 재밌었는데 그 뭔가 대혼란의 시대가 있잖아요.
0: 네.
1: 이때도 이제 어떤 봉건 제도가 끝나고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거기에 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바뀔 거라는 걸 모르잖아요.
0: 그렇죠.
1: 멀리장만 뭐 네. 어렴풋이.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. 뭔가 AI가 우리를 다 바꿀 수 있대라고 말은 하지만 짐작할 수 없잖아요.
0: 그렇죠. 그렇죠.
1: 진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기도 하고 모르겠잖아요, 네. 사실은. 그러니까 아마 이 불안이 되게 연결이 돼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상상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2020년도를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어떤 시대로 볼까?
0: 그렇죠. 엄청 혼란기겠죠?
1: 그렇죠.
0: AI에 적응, 네. 초창기여서 막 적응하려고 네.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
1: 네,
0: 일어나고.
1: 그렇죠.
0: 사람은 멀리 봐야 되나 봐요. 갑자기.
1: 멀리 봐봤자일 수도 있는데. 네.
0: 그럼 고전을 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뜻 손이 안 가는 분들께 입문할 네.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
1: 저는 무조건 얇고 쉬운 책으로 작은 성공을 맛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유명한데 어려운 거 이걸 파악을 못하고 시작했다가는 무조건 좌절하거든요.
0: 그쵸?
1: 그리고 줄거리를 알고 읽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고전의 경우는.
0: 대충 알고 읽으면.
1: 네. 그러니까 어떤 현대극은 좀 스포일러를 우리가 피하잖아요. 근데 고전은 이미 사실 웬만한 줄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네. 좀 세부적인 것까지 알고 나면은 문장과 인물을 천천히 보면서 좀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.
0: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.
1: 그리고 또 하나는 완주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.
0: 중간에 끝나도 된다.
1: 네. 재미있는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. 그게 재미없었다면은 그거는 맞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. 그분에게 맞는 얘기. 그럼 덮고 그냥 산책하듯이 또 다른 책 찾아보고.
0: 그 아까 초반에 미술에도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독서 취향에도 정답이
1: 그럼요.
0: 없죠. 남들은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네. 나는 재미없을 그럼요. 수 있고.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아 나한테 안 맞는 책인가 보다 하고 다른 책으로 네. 넘어가라. 고전인데도 지금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그 네. AI에서 뭔가 허무함을 그렇죠. 느끼듯이 네. 아, 이것도 지금의 이야기 같네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?
1: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반야삼촌이 아, 내 인생 다 지나갔는데 내 시간 어디로 갔지 하는 게 가장 와닿긴 했어요.
0: 맞아.
1: 그게 꼭 이제 인생의 끝에 가지 않아도 어느 네. 순간 진짜 세월이 빠르고
0: 시간 너무 빨라요. 네.
1: 그 나의 그 20, 30대는 언제 어디로 간 맞아. 거지?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
0: 맞아요. 네. 요즘 그런 생각 하거든요. 제가 내가 20, 30대에 생각했던 그렸던 40대의 모습이 이거였나? 이게 맞나? 할 때가 있거든요. 아,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.
1: 네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이제 공감이 됐는데 아마 사람들은 그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주인공들이 읽다 보면은 딱 사랑스럽지가 않아요. 막 누구는 불만만 많고,
0: 투덜이고,
1: 예, 누군 남의 아내를 탐하고,
0: 그렇죠.
1: 예, 그리고 이제 와서 뭐 교수라는 사람은 입만 살아 있고,
0: 아이고.
1: 일은 안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우리가 그들을 또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인간상이랑도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.
0: 그렇죠.
1: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드라마나 뭐 요즘에 그려지는 것들 그런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. 체오프가 어쩌면 이렇게 되게 시니컬하게 그린 것 같지만 멀리서 우리 모두가 이 숲을 이루고 있고 인간 하나하나를 좀 따뜻한 마음으로 보자고 써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
0: 아, 오히려.
1: 네, 왜 우리가 드라마에 되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도 드라마를 재밌게 볼 때가 있잖아요. 그쵸?

0: 있더라고요. 그 1890년대 사람인데 계속 기후 환경을 걱정하고.
1: 정말요? 그때 그렇게 기후 환경에 걱정할 필요가 있었나?
0: 그때도 산업혁명 일어날 때라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나 봐요.
2: 어머나, 지금 보면 뒷목 잡으시겠네.
0: 네, 그렇죠. 네. 숲이 사라질까봐 걱정하고 뭐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전문가인데도 이제 좀 약간 한량처럼 그 남의 아내를 탐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재밌더라고요 그 인물이.
1: 그럼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한 문장이 남게 될지도 궁금한데요. 우리 대표님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어떤 걸까요?
0: 이게 사실 소설 속에서 보면은 되게 다층적이고 실소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좀 불편한 말이기도 한데 네. 문장으로만 읽어드리면은 교수가 떠났다고 했잖아요.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냐면요. 여러분 일을 해야 합니다. 일을 해야 돼요. 행복하세요.
1: 본인은 정작 투덜대고 일도 안 하고 한량이고 뭔가 반야삼촌이 허무하다고 느낄 정도였는데 일을 하세요 이러고 떠난다고요?
0: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말인데 네. 반야와 소녀는 실제로 교수가 떠나고서 다시 일을 시작해요. 근데 체오프가 말하는 어떤 그 구원의 언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일이 구원해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 정말 버티기 위한 마취제가 되기도 하고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 일을 하면은 사실 그것만으로 그 시기를 버틸 수가 있잖아요.
1: 그쵸. 네.
0: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.
1: 그냥 시간은 계속 흐르고
0: 네.
1: 일을 해야지. 자, 수진아 일을 하자. 5156님, 김리원 작가님의 책 소개는 늘 재밌어요. 차분한 목소리 좋아요. 2307님, 오늘 연극 한 편 본 기분이네요. 매주 재밌는 책 소개 감사드려요.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 이쯤에서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 공연을 위해 쓰인 대본 희곡에서 희곡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요?
0: 3번 애드립입니다.
1: 네, 희곡의 3요소는 어떻게 되죠?
0: 희곡의 3요소가 대사, 지문, 해설이더라고요.
1: 애드립이 아니라 해설이었습니다. 네.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리운 서재 함께했는데요.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같이 인사드릴까요?
0: 네, 우리는 쉬어야 해요. 그거보다는 저는 어디에 더 방점을 맞추고 싶냐면은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.
1: 네.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. 네. 자, 오늘도 열심히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0: 감사합니다.
1: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끝곡 패닉의 로신한테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. 두근두근. 두근두근.

바로 난데 이제 와 너와 난 그만 멈췄다면 앞에 하늘은 덥지 파래 울리자 승리의 팡파래 누구도 걸을 것 없이 긁거리는 저 뜨거운 태양 그 아래 너와 나 함께 힘을 합해 지금 이 저기 저 넓은 벌판 향해 힘껏 달려나

0: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.
1: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.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. 아버지, 보고 싶습니다.
2: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, 현대공원 추모의 집.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.
3: 새 황제의 등극, 엔페라! 오래가는 약효,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,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.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. 논을 더욱 풍요롭게,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. 경농 엔페라!
4: 경험할 수 없던 총 3,443세대의 스케일,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,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, 펜타일즈 W,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. 6월 오픈 예정. 053-752-2000번 IS동서.
5: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.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.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.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. 대백.
6: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.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.
7: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.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.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.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.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.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.
8: 1분 성가,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.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

0: FM 93.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. HLDK
1: 기쁜 소식 밝은 세상
2: 가톨릭 평화 방송
0: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.

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. 싫은 것도 해야 좋은 것도 할 수 있다. 참 긴 울림을 주는 말인데요. 달콤했던 연휴 뒤에 맞이한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. 연휴의 여운이 길어서 몸이 찌뿌둑하지 않으신가요? 월요병보다 조금 더 무거운 화요병? 혹은 연휴 후유증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네요. 하지만 이 역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. 충분히 쉬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도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맞이해보면 어떨까요? 어서 오세요.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.